0: 다음은 있어요? 박대변이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.
1: 아니 이 떨어 러래라 버지래서 멀리 우탈래.
0: 아까 이제
1: 안 말랑지 할지니.
0: 뭐 어떻게 여러 가지 올리 만드는 게 아니라.